0: 우리는 수디미의 밤. 할렐루야.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디비안 바한스.
1: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라.